0: 예, 율리아노도다 갈리드 주니어.
1: 갈리드 주니어.
0: 우리 바바바바바.
1: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 리안사.